아디 다이내미 다리 주문 남바도기 샌베 케베 나라도 던지 드마제 땅 얘기 될이야 알레 테즈지 겹잖아라 아 타야 네 근데 제나 테즈라고 키 유나 안 내나 때 내가 개 잔부 아바